거기 결혼하자 분나이쿠다 러갓 폴라우 사반 마차 민도니 또 카바라긴 차리타 메디야 커런시 마스터링 잇 발레샤 러비 마할 다리 루피야 랜 빌라우 더윈 버마참 워나 버